0: 아뜸 부족와 아뜸 예력구 아뜸 아탈대리 아뜸 남게 셀루닝들이
1: Capítulo 7. No te llamaré caballo, te llamaré hermano.